0: 지지와 우대 우대 아 지지와 내 누대 누대 아 지지와 우대 우대 아 지지와
1: The hate. Listen, do you hear it? It's getting closer.